0: 听见 말해, 안 탕진다.
1: 탕디 말해, 안 울어봐야네.
2: 아, 버리라, 오빠. 땀슬레리 동해바캬바, 뺨고 탕가네. 어, 푸디야.
0: 하이야.
2: 어, 도로모.
0: 하이야, 힘디, 힘디.
3: 하이야, 살았어, 니니 말해라.
0: 힘디, 뭐, 땀 파야보, 울어봐야네, 뭐, 니니 뻗어서 붕약코.
2: 하이. 널 박사 파이마니, 땀으로 뭐래, 살충 동으로봐.
0: 힘디, 아직 삼았어, 파야, 흥까이바, 땀 파냐사.
2: 너. 응가봐 따모 똥사오 버롱 찌꼼 차려가봐 어 나 구태
3: 어이
2: 더 힘내 렛슬라 강가 이거 사뭉통구 끼셔놔가
3: 더 탈라시네 더 너디
1: 어 자두라 따복 세세 통만 치오 이 말에 성래 부서 자니 속이 바이 켜나
4: 니니 말라사
0: 하야코 비니 보자 봉야코보 나시나다 힘만이 나냐 힘적도 힘제 사오
4: 아 시나주만 똥카 하이농네 보자 보이바이 박사 파이마 사바바 마닌다
1: 이 앙노
4: 도마 맨라바 보이바이 박사 파이미야오 따시나 루아젠다 아크리카다 너가 똥라디 앙 뚜기 파이그나
1: 이 엄마 하이노 힌장나 클라이랑 시나이다 제서 파노 힌바기라통 어째 통너세 기상 까이마야 되기라나이 어람 똥그라 시퉁 울랑 푸시 파얀 어 꾸모이
3: 오이
1: 넌 그나 하티와 탕나다?
3: 이 탕하나 그나
1: 꿈이 힌디카에 어랑 콕사니 아노 그때 탈리키샤 두부리 파이디
3: 나무 간냐는 온카나 아노 키야 사이 그나라라나
1: 앙제스반 가야는 넌 두부리 파냐바
3: 너희 이리 파이키야 힌디

0: 똑같이.
1: 어, 마. 마. 어, 마니. 어, 마니. 아무래 함래 리어. 아무래 함래 리야. 어제 청바. 러스 러거. 러스 러거. 어, 어, 마니. 아무때 아까 태용 리야 마니. 아무때 아까 태용 리야. 누타 바이 너는 보다이 가이 리야 마니. 파지디 마니. 너컬 파지디. 어, 어, 마니. 파지디 너컬 파지디.
2: 어, 아마요. 너 사주 다이드로 다시 나이 케이바. 탕디. 아니 깔레 바리니 바게 말라 파고나리 위던 마니 제톤 야풍고노 라타 파이기라디
1: 어 마니 능 땀은 나이바 마니 루페노 마니 루페노 아부 루페노 마니 타와나시디 마니 또본 능루 너컬 파시디
3: 베타 하자 말라 가토 타리 하리게 타리 나데 버라 마사 타마
4: 살레 바타 모하고나 아 카리 가만데 바
3: 하? 나데 하데 어 말라 파고나 소이다 하그라데 네 투카
5: Oh, my God.